세월이 모여 사분이 가지 않는다. 사분이 가지 않고 돈을 받아서 다시는 모양 괜찮아서 오는 화 아마 힘이 있는 사탄 와 옆에서 야야야야야야야 참수로 이 연약해. 가자.

마음이 두가워져야 마수마삼 마누아나 아리자며 아리자며 아미드라 과단다 미디아 미드 미디아세 야리에이 아무치라이 원하미 남여